0: 쏘가 쏘가 쏘가 넌저부 그래서 넌저 봤잖아요 패스 패스 패스 황산하게 너 토마 에? 오빠 토르마 토 아가지게 봤거든 나 그냥 어멈단가 굿 영원히 잊지 왜나 와와와와 한번 요 찬조 좀 하면 에이 응생 저로 무니 공찬당 안 빼라
1: 예
0: 황화복 황화복 예수스님